0: 아깝다. 니나.
1: 네.
0: 목이 불락장어서 이렇게 줄.
1: 어, 마.
0: 마라 안에서 가보이 마.
1: 예. 아, 녹인다 뭐 하고? 왜 이렇게 막 소리만 많이 웃음을 잃다?
0: 말해 나 것들에 이제 나그다고 하고 떠서 이와 아우라가 항상 인천에 올라가야 달랐다. 또 달래 필 말랐다. 가니 이니 뭐하고 뭐 뭔가